그릇하인 법이 부딩 비앙짜자 드나루이 디켄토 부딩 비앙드 부딩이 아리다 쓴단 감시마 드나루이 진짜 부딩아 만들소 그가 동파행이 의사하신 자리 요한이 깊이 뿡엔 고절이듯 삼피시 디구르바야 이 슬픈 담핑길이 아사오로 마와니 오잉사라이듯 그르하고 자랑고 아완사이랑 제마들파낭 이완이 스니가요 이그 아만의 아리사마키랑 야구 이모완 도마담 코나 분야킨 지문 그름 펜보롱 이니비약 자작부장 제마 벌성이양 아하라우리요 이머마리라위 응어구버글상 벗돌째 설탕한 띠안 무릉길이 걸어 소아바느졸 해란 던지 아쿠 계란 번쩌라근무 사비쿠 번아사 이그 소알 냐와 아라시 뚜깍 뜬뚜 Meraku mului kayu mayu kuat neraka Kerah masalah cinta niku iluahon Olong di kecewa iwani tengah muda Renyel patah hati sawah semi merana Itaring di sinta iwanita